0: 러브스타 시청자 여러분, 위아 브라 안녕하세요, 있습니다.
1: 94.8 DJ FM,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